0: minuscule ideas of wrong and right, where the chaos echoes in an open meadow. Let's meet there.
1: 그녀의 마음 속에서 그녀는 디딜러와 냅시 허슬이 그녀와 소통하려는 예언자라고 생각했다.